살아가 비구리 호이 하바콜론티 부산이 묵도 바블레 마자 동의 타나네 카보 카보사 카제 사보 사보사 카제 나기딩 바리아 등록

아버지, 아버지 얼음 녹. 하자마자 보러 신안이 때 자대 할 것을 응이나이 누군이 부스가고 눈적이 많으니 아 녹은 녹 항이나이 아주 보일래가 서른가 그게 뭐 누군이 먹을 것좀 응이 눈적이 많으니까 하자마자 그런 녹은 밥도 하게 버리죠.

0: 디다, 어디다, 땅은 커서 디다, 땅은 꼬고 살이야, 뭘 못한리야, 어머 따이러, 땅은 자니 뭐 엉카, 디다 너는 땅리야 케이바, 힘디 너가 파노 탕라시는, 땅은 꼬고 살이야 봐, 더 힘디 디다, 그 발파노 마사 잡아시디, 디다, 힘디 너가 탕라시와는, 어머 따이러, 어머 뭘 따나 팔리야, 그 발로시 비르만 마나 파시오. 디다 어디다 혼자리 너가 디다 안 세중 아수벌은 구토라나 말해 평내 디다 어디다 혼자리 너가 엄마 엄마
1: 따모
0: 디다 봐 따모 자니 봐 엉카 파스 팔리야 아트 이샤롱 군거나 아수글동고 바스 바살리야 고고 살리야 아스 볼롱 고툴라마 사이중 노마 파게
1: 어 엄마 도마 히마니 고고 보 아스 볼롱 고투고 무사마요니 기리마 다가와 도마 카이 사주 아스 똥카바 담모 무테 야테데 나카노 보토 와치프노 우티옹트링아 코 부이하이 탐치 쿠퉁 부야 코이트릉 나이 부야 어물리 함라리야 탕바이그라데 기샤 나할 파일라이게디 농비야 탕가노
2: 담오
1: 우 들라사 두샤르 공무 사수고 동하노
2: 담오 보바 담오 도망저망 보다 보루카 목흑너에 몰라나 탕마바 담은거이 두샤르 공고바 아죽 동나 클라이크 부목 자랑바이그라카 낭농야니 사몽도아리드라 치치치 아 베라세 기샤 와이파이르그라는 흐마니 따봉 나일라슬라이 어작트레 성너거라 자니 오작트레
3: 파보 땀 꾸무자
2: 너거라 떠
3: 너거노블라
2: 파이그레디 어 고택 정너 마사트이 아살라사 볼어 응거세 벌어 띠르 공거 아소고이 동카보 땀자는 가당카
3: 땀와 마 진짜 꺼가보 오 나 고택
4: 오이
3: 파이그레디 파이그레디 파이그레디
4: 땀오 카냐 너
3: 오 꾸무니 부살라 병 벌어거 더럽고 오 무드라 오 파이그레디 마키야 파이그레디 다사르 켜투 베게네
5: 땀 범띠 임카시도
3: 아공 땀 범띠 승이다 나 켜바 꾸미네
2: 땀 라이네 성만이 땀아보 꼭서 사야 사야폰 제 아소 그만에 바서 바살이야폰 땀다는 가당가 아버 자가 탕이야서 따이 시시노
3: 하이초마로
2: 다 더 힘디
3: 다네 다음에 다이
4: 나신 좀 버려 야 빠트리다
3: 타기나 힘디 더 땀 와라 마신다

자두라, 아이, 뭐 미안해, 아세 또 차. 봉우이 똥가 키에 크나 또 클라이. 어, 너 봐봐, 씹씹. 어, 답도 잊어라. 아니, 똥, 너 생각하러 또 할 땐 키도. 어, 잔주.